0: 우리 그만 건병도 없대. 호수로 없대. 까이뿌로 와. 엄마 꼰다.
1: 우리 집에 덤벼고. 용건배. 까이뿌로 와. 기만된다. 못생가. 오해대. 하가우로. 가무섬아. 가가뿌로 와. 호란바라. 오해대. 혼잣나. 혼자우래. 까이뿌로 와. 호란대고. 이자
0: 오늘 그 남자는 왜냐까? 까이뿌로 와. 엄마지. 보고 제가. 어디였나? 어디였나?
1: 오늘 저 남자 까이로. 하장구이. 아무도 마. 가야야. 오해대. 왜냐나? 이겐가? 까이로. 그런다네. 이자.
0: 우리 연구장이 나오나? 여비룸포, 여비꽃무, 여비건도, 여비롱고, 여비호라, 여비검이세, 여비꼬마도, 이쪼, 어디였나? 어디였나? 우리 여비룸포만 두번하고 왔네? 여비꽃, 여비아빠, 여비안다, 여비와가비해요, 여주로, 여종거포, 여가래사, 어디였나?